피지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리세니의 프리티걸,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21의 네가 제일 잘나가 정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뒤 맞이했던 한 주 후유증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냈던 한 주였습니다. 또 3일간의 연휴네요. 이 뒤로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연휴가 없대요. 그래도 오늘 잘 버티고 3일 동안 연휴 재충전의 시간 해보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 뒤라 한 주가 유난히 길고 힘들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잘 버텨내셨네요. 그래도 이제 또 사흘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하루만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연휴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도 충분히 풀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몸과 마음 제대로 재충전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뒤로 연말까지 연휴가 없다고요. 다음 주는 한글날 연휴까지 이제 주말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번 연휴건 다음 연휴건 하여간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한 번쯤은 놀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마님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과 휴일 잘 쉬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빗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도경수 팝콘, DK 별이 될게 청해 주셨습니다. 비주님도 직장생활하고 계시니까 오늘만 잘 보내고 나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올 마무리 잘해서 주말과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다시 뵙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신청곡 사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듣고 싶으신 노래, 함께하고픈 사연 있으신 분들은 15분 안에 얼른 다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1: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G.O.D의 미운 우리 새끼, 최유리의 밤바다, 성시경 희재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버님, 좋지 않은 아침이네요. 제가 이것저것 한다고 1시 넘어서 잤는데 아들이 새벽 4시부터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침 6시 전에 알람 들었는데 다시 끄고 9시까지 자버렸지 뭐예요. 거실에 보니 아들 녀석이 나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얼른 아침 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들 녀석 간식은 패스해야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 3일을 쉬네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보내봐요. 네. 새벽 4시부터 아기가 깨워서 힘들게 하더니 정작 본인은 아침부터 멀쩡하게 놀고 있다니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1시가 넘어서 잤는데 9시까지 그래도 잤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중간에 깨긴 했어도. 오늘 간식 하나쯤은 건너뛰어도 아기가 이해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이제 오늘 하루 잘 보내면 사흘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 연휴에는 아이와 예, 그리고 가족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부족했던 잠과 피로도 푹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예, 마감을 해놓을 테니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마지막 신청 사연 꿈이 행복한 공간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인피니트의 그리움이 닿는 곳에 벤의 안갯길 케이시 가을밤 떠난 너 정해 주셨네요. 가을하늘이 너무 예쁜 아침입니다. 간신히 출근해서 따뜻한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어요. 26년도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9개월 동안 써온 다이어리를 정리하다 보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아요. 한 해 안에 지나면서 매일 드는 생각이 굳이 특별할 일도 바람도 없어지고 그저 평온하고 무난한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은 26년 3개월 동안 또 잘 살아봐야죠. 모두 건강하게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봅시다. 화이팅! 예, 아침에 좀 늦으셨던 모양이죠. 간신히 출근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아침이라니 예, 시간이 더 여유롭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 지나온 9달을 다이어리로 돌아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 참 좋네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무탈한 하루가 예,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고난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보면은 한꺼번에 막 때려서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정말 무탈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석 달도 너무 큰 욕심보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잘 살아내면서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을 하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반갑게 다시 뵈어요.

네, 여러분께서 청해 주셨던 모든 신청 사연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일단 한 곡 듣고 엔딩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면 기다리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동안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쉬면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좋을 때는 건강 때문에 즐거운 시간 놓치는 일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몸도 마음도 충분히 충전해서 더 건강하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의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달빛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연은 함께 성장하는 삶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스쳐오는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소중한 의미가 됩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붙잡아 두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빛으로 삶의 곁에 오래 머물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이제 겨울이라고 할 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좋은 일만 가득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원 가지고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우리 터버님 너무 수고하셨죠? 수고하신 터버님께 다같이 박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침에 저는 굉장히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오늘 재활용하는 날이라서 베란다에 있는 버릴 거를 다 끄집어냈어요. 웬만한 건 아유 안 쓰는 건 버려야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짐이다 이러면서 죄다 버렸어요. 그냥 구루마에 두 개에다가 까닥까닥 싣고 갔다가 버렸는데 왔다 갔다 그리고 청소하고 쓸어내고 물 청소하고 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뿌듯합니다. 그리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나요? 청소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늘에서 가족분들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다음 곡으로 함께하는 곡은 EXID의 Who's That Girl, 레드 애플의 Time is Up 함께합니다.

네, 함께 합니다. CJ도 함께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신청란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태댕의 너라서 좋아, 도요한의 니즈남부,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추석 연휴 후 맞은 한 주가 지나갑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3일 연휴네요. 이 3일 연휴는 푹 쉬렵니다. 집콕해 보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연휴 동안 집콕하고 뒹굴뒹굴하고 마냥 늘어져 있는 것도 쉬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놀러가서 사람들 많은데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죠.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바쁘게 보내는 것도 한 중요하지만 때로는 뒹굴뒹굴하면서 휴식도 가져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화이팅!

네, 노래 선곡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요한의 늦은 안부란 노래, 예전에는 온기라는 노래도 참 좋았죠. 이 노래는 그 도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도요한 늦은 안부 실제 가수가 아닌 AI 인공지능 가창 생성 음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곡은 제작 유통 레이블 3.14라는 기획사에서 생성 AI 기술로다가 만들어진 모델, 보컬 모델로 활용해서 곡과 목소리를 만들어서 도요한이라는 아티스트 이름으로 음원 플랫폼 등록하여 발표한 프로젝트성 AI 음원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 할 때 그 뒤에 3.14라고 붙이된 거는 붙여져 있는 거는 전부 다 AI 기술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가 봅니다. 저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요. 최근 음악 플랫폼 실제 인물이 아닌 AI 생성기로 생성한 가상의 아티스트 이름으로 발라드나 K-POP 음원이 다수 유통되고 있고 도요한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라고 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쵸? 좋아도 너무 좋아. 이러면서. 우리 필사마님 덕분으로다가 좋은 노래들 잘 들었습니다. 네. A to Z의 배드 신청해주신 건은정님 감사합니다. 사연은 없고요. 이렇게 딸랑 한 곡 청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사연은 없어요. 우리 건은정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더 전해서 들려드립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이라는 노래까지 함께합니다.

네, 노래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을까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정말 빨리 갑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감기가 나왔어도 또 걸릴 수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희재초 괜찮다는 말, 이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에스파파의 애련, 초승의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희재초는 이 괜찮다는 말, 이 노래는 역시 AI로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연님께서 함께 이 노래 앨범을 내셨어요. 오, 그런 멋진 재주가 있으신 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노래가 되게 감동이어요. 우리 흑장미님 감기 안 걸리셨죠? 좀 낫나요? 저는 이제 감기 끝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엄청 쌀쌀해졌어요.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손담비에 미쳤어 신청해 주신 우리 정인이 엄마님 감사합니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이정현의 미쳐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다른이 안녕하세요. 오늘 늦은 밤, 늦잠 정인이 엄마예요. 어제 아들 재우고 오늘 아들 먹을 거 만들고 저 밥 먹고 하다 보니 새벽 1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아들이 4시에 깨서 울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6시 알림 들었는데 다시 껐어요. 피로 누적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끄고 잔듯해요. 아들 방 베이비룸 문 안 잠궈서 아들이 나와서 놀고 있었던 부랴부랴 밥 다 주고 사연 난 다녀갑니다. 오늘 얼른 씻고 할 일 해야겠네요. 씻는데 울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씻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울면 어쩔 수 없이 막 얼른 씻겨가지고 나오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가지고 씻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애기 참 기특하네요. 엄마 늦잠 잔 걸 어떻게 늦은 잠 잔 걸 어떻게 알고선 혼자 나와서 놀고 기특합니다. 정인이 엄마님 엄마 되기 참 힘들죠? 좋은 날 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는 미쳐라는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 손담비의 미쳤어. 미쳐 노래가 미친다라는 말이 참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미쳐 이러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 아이 보느라고 고생이 많은

인데요. 요즘에 아이들 보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때하고는 좀 더 다르게 아이들이 그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는 7, 8개월 되면은 기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때 되면은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기어갔나? 아니 뒤집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만큼 세월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창란에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와우님께서 한석기의 8월의 크리스마스, 신승훈의 I Believe, 김아중의 마리아.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전 기온이 어제보다 낫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님 불금입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하면서 달려달려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저희 집에는 아이들 둘은 한 놈은 나가서 아예 나가서 살고 한 사람은 아예 저녁에만 활동하는 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딱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그죠? 대부분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저는 테레비 보고 신랑은 컴퓨터 보면서 유튜브 당구 채널을 그렇게 봅니다. 당구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와우님 요즘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비즈맘님께서 최상권의 네가 좋아 아이유의 갑자기 조선힙합이 부르는 너의 차선 이렇게 세고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즈맘님. 오늘 하루 더 즐거운 날.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너무 차갑습니다. 어제는 아우 추워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최상권의 네가 좋아 이 노래 좋죠. 비즈맘님 네가 좋아. 갑자기? 이러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곡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 낮 기온은 20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20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문 열어놓으니까 추워서 문을 얼른 닫았거든요. 예전에는 덥다 이랬었는데 언제 이렇게 추워졌나. 어제 저녁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 닫으면서 아 이제는 겨울이구나, 겨울이 벌써 왔네 이러면서 겨울이 오면 참 싫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아,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추운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가을이 완연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기 전에 겨울이 오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빠릅니다. 세월이 벌써 10월이에요. 10, 11, 12 딱 세 장 남은 달력.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빨리 지나가는 세상에서 빠른 시간 속에서 예쁜 많은 추억 남기고 계신가요? 요즘 많이 힘들지? 지금 힘든 시간도 언젠간 빛날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마음. 요즘 많이 힘들지? 불황해하고 싶은 일도, 떠나가 싶은 여행도, 마음변이 누리지 못하는 날들이지만 그래도 있잖아. 어둠이 길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의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시간 잘 이겨내자. 분명 다시 웃으며 마음껏 행복할 날이 올 테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 이러는 예쁜 글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힘든 끝에 빛이 날 거니까 우리 화이팅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도 화이팅 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KCM이 부르자 사랑감 정동화의 바라보나 봐, 카페모카의 한 사람 함께 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흑장미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 시간에 신청난 그리고 추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예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작은 기쁨은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선물이랍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뿐인 최고의 선물 행복을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널리 퍼리며 펼쳐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달빛사랑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 이렇게 신나는 곡 아침에, 아니 아침에가 아니라 첫 곡으로 틀면 속이 다 시원해요. 네, 너무 신나죠. 불어오는 바람만큼 시원하고 상쾌한 노래였어요. 뭐 이런 노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좋아요.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들도 즐겁지 않을까요? 자,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에 네, 점심시간입니다. 맛있는 식사들 하시고요. 저는 12시를 출발해 일단 2시까지. 왜 일단 그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자, 이렇게 랄랄라 팔레스와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신청을 준비할 건데요. 미음 지읒의 AI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나요? 라는 곡과 HK의 로그아웃은 하고가. 이건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요. 그 로그아웃 안 하고 그냥 끄고 가시는 분들이 참여자에 계속 귀신처럼 남아있어요. 네, 그럼 제가 터내야 이게 날아가요. 답답해. 네,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릴 거예요. 듣고 올게요.

제가 원래 그 토개 생일을 잘 안 봐요. 저번 달에 생일자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슬퍼서 생일 잘 안 보는데 오늘 우리 방에 계시는 엔트님께서 생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네, 드릴 건 없고 생일 축하는 해드려야겠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왜 태어났니 그럴 순 없고 아직 덜 친해서. 네,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라며 생일 축하곡 두 곡 준비했어요. 코요테의 해피 버스데이, 뉴이스트의 생일 축하해요. 두 곡 들으시고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불룩 나오시길 바래요.

생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한 주가 다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언제 이 한 주를 보내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가 너무 길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주가 벌써 다 갔어요. 이게 빨리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연휴 뒤에 후유증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 3일 동안의 연휴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한우로스도 또 연휴를 맞아 러시 제가 잡고 있을 거라서 신청곡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올려주시면 전해드릴 건데, 월요일 밤 9시부터는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없어서 그날 밤부터 러시라서, 아니 낮부터 러시라서 난연이를 방송 땡겨서 금요일, 아니 월요일 저녁부터 하시라고 했어요. 난연이가 9시부터 방송하실 거라서, 네, 월요일 저녁부터 방송이 있을 거고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라서 제가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심심할 때 오셔서 신청곡 하시면 신청곡은 전해드려요. 요새 계속 옷 정리를 하고 있어서 옷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같이 정리하고 버리느라 매우 좀 바쁩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청해 주신 곡, 진영 민효린의 당신과 만난 이날. 이게 바로가 피처링한 버전이 있고 그냥 버전이 있는데, 저는 바로가 같이 부른 게 더 좋더라고요. 네, 진영하고 바로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했고요. 또 우리 우발 원준 우승했던 이지훈, 이제 3일 남았네요. 네,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김수연의 그대한 사람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리고 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꿈꾸는 마오로님 다녀가요 주셨습니다. 식사하러 다녀오셨을까요? 네, 꿈꾸는 마오로님 닉네임을 늘 보면 꿈꾸는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어릴 때는요, 그, 동네에서 막 놀기도 했지만, 그,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친구, 동네 친구들하고 뒤에 산에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놀다 보면 다치잖아요. 저는 늘 그 쬐끄만 가방에, 뭐, 붕대, 빨간 약, 막 이런 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치면 치료를 해주면서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졌었죠. 근데 그것도 잠시. 자꾸 크면서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컴퓨터를 처음 대하고 나서는 제 꿈은 컴퓨터에 몽땅 걸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꿈을 가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보면 예쁜 마음. 신청해 주신 곡 2NE1의 파이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에이핑크의 요요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제가 이무진 이지훈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요. 제가 오디션 프로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꼭 2등을 하더라고요. 네, 이상해요. 그죠? 물론 오디션 프로 뭐 K-POP 스타? 슈퍼스타 K? 저는 오디션 프로는 아이돌 뽑는 거는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그 외 것들은 네, 많이 보거든요. 우리들의 발라드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돌이야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보지만 네, 이렇게 뭐 리메이크를 많이 불러서 사실 노래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라드도 너무 열심히 봤고 옛날에 슈퍼스타 K도 다 봤고 K-POP 스타도 다 봤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중에 저는 딱 이 사람이 제일 좋다 했을 때는 다이든 네 싱어게인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더라고요. 신기해. 우리 그래도 2등이 더 잘 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슈퍼스타 K 네 번째 시즌에서 박재정이 1등을 했잖아요. 저는 2등한 박시환 군을 더 좋아했습니다. 잘 안 돼서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간간이 노래를 내서 신곡이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노래방 VS에서도 제가 좋아했던 김영석 군이 2등을 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자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언니 시간이다.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언니가 왔어요. 오늘도 방송이 길군요. 이따 내신은 신청곡만 받을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아침에 안 보여서 연락하셨다니 병원 가면 일찍 깨고 인사드리는데 안 보이거나 사연 난도 안 다녀왔으면 아 늦잠 자는구나 하시면 돼요. 평소에 늦잠을 잘 안 자서 아픔과 걱정이 됐어요. 네, 아무 일 없으면 정말 다행이죠. 다들 걱정드려 죄송합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아들이 새벽에 옷자기에서 늦잠 자버렸어요. 푹 자고 일어났으면 정말 다행이죠. 오늘은 이따 야채가게를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날씨도 좋네요. 오늘도 긴 방송 들고 오셨는데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발음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네. 미쳤나봐요.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엑소의 으르렁, 슈퍼주니어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네, 음악이 끝나갈 때가 돼갖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노래 신청곡으로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우리 정희가 그래도 푹 자고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칼국수 육수가 남아서 라면 하나 넣고 끓이고 있어요. 칼국수는 감자를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전 진짜 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칼국수, 국수 이런 건 진짜 좋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서 잘 먹진 않아요. 근데 또 탄수화물 안 먹으면 당 떨어져갖고 힘들어요. 그쵸? 참 나이 먹어가면서 힘들어지는 게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김치랑 호로록 맛나게 먹을게요. 자랑하는 거죠? 장미님도 맛점 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만나요. 그래요. 맛있는 건 혼자 먹어야 더 맛있죠. 맛있게 드세요. 더더의 It's You, 소대의 사랑 그리고 추억,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이 노래들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요새 AI 노래에 빠져서 많이 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곡들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 신청곡 먼저 다 준비해드리니까 신청곡이 많으면 네, AI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AI 노래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 잉현이가 만드신 앨범 벅스에서 검색이 돼요. 벅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달에는 또 3개가 더 나온대요. 많이 많이 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벅스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다운도 많이 받으시고 하늘옷은 이 정도다. 내가 다 막 자랑스럽잖아요. 자, 저는 마지막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우리 와우님 노래 함께 들어요.

3시간 마지막 신청곡은 꼬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콩이 안고 있는 꼬미남님.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개인 인피니트 살짝 조금 바쁘네요. 장비 업그레이드 알아보느냐고요. 일명 장비빨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아, 우리 꼬미남님은 장비빨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몇 번 말하는데 저도 자전거를 얻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생기면 장비를 자꾸 뭘 달고 싶어져요.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똑같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또 본인 일을 오토바이로 하시는 우리 꼬미남님은 더 하겠죠. 저도 워낙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에 이것저것 진짜 달다가 볼 일 다 보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장비빨. 나중에 장비빨 보러 갈 거예요. 자, 신청해 주신 곡 이연의 가슴이 시린 게, 비원 에이퍼의 영원, 박보검, 진영의 안갯길 모두 준비해서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0: 죠.
1: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잘하는 일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좋아하는 일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심은 세상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이고 자존감은 스스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됩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과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하고 함께할 시간이 29분? 예, 19분이 남았네요. 19분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데요. 우리 은연이 노래 들어야죠. 우리의 마지막 계절 준비했고요. JWT 뮤직의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어,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류시아님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는 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오래 남는 시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리움을 말할 때 곁에 없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떠난 사람이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립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에는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대가 곁에 있는데도 그대가 그립다. 어떻게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요? 이 시에서는 그리움을 단순한 물리적 거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방의 내면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모든 생각과 슬픔까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어도 그립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깊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날 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 4시에는 신청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쁘니까. 자, 이어지는 방송 우리 예나님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는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마웠어요. 나들 언제쯤 절 들 거냐고 해. 글쎄.

요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살짝 쌀쌀한데 낮이 되면 햇볕이 제법 따뜻하죠?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매일 아침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긴팔을 입을까? 얇은 겉옷을 챙길까? 하다가 결국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나왔는데요. 막상 나와보니 잘했다 싶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계절이 바뀌는 건 달력보다 우리 옷차림에서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식사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자고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전 방송 요즘도 그렇죠.

늘 수고가 많아요. 우리 흑장미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발동료 받아서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손 꼭 잡고 함께 할게요. 인다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naive.co.kr 혹은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다이브라고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로그인 하신 분들은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에서 한드로스 방송국을 찾아주세요. 신청국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신청국과 사연은 가요로만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중적인 가요를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용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가세곡이나 점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국의 사연은 현재 네 분이시구나. 4분 다녀가셨고요. 신청국의 사연은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남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얼른 다녀가 주세요. 못 빠져라고 기다릴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이상하게 집안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었는데 이제는 밤이 되면 창문부터 닫게 되고요. 식탁 위에도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 속에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 날씨가 이런데 감기는 안 걸렸나? 굳이 연락할 이유도 없는데도 계절이 바뀌는 순간 한 번씩 떠오르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참 오래 남아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겠어요.

우리 필사모님 오셨어요. 역시 불금엔 드림 콘서트. 흐흐. 안녕하세요, 에나님. 기다렸습니다. 진짜로? 생수 챙기고 티켓 끊고 입장 완료했어요. 신나는 노래로 신나게 즐겨볼게요. 오늘 신청해 주신 세 곡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듣는 순간 어깨가 절로 움직이고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주는 신나는 곡들이라는 거죠. 먼저 슬러시의 파란이라는 곡인데요. 제목부터 시원한 느낌이죠. 그럴 때 원곡과 조금은 다른 분위기? 경쾌한 멜로디와 통통 튀는 분위기 덕분에 신나는 자리에서 들으면 괜히 기분이 들뜨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역시나 리메이크 곡인데요. 군조크루의 Friday Night. 제목 그대로 오늘 밤 제대로 즐겨보자 라는 느낌의 노래입니다. 리듬을 타다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도 잠깐 내려놓고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이라는 노래예요. 베스티 특유의 밝고 통통 튀는 분위기가 살아있는 노래로 만나볼게요. 지금요.

우리 햄브라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옛날님 천국남규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아요. 외근 갔다가 사무실 왔어요.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외근 다녀오셔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셨구나. 밖에서 이것저것 처리하고 돌아오면 몸도 조금 지치고 사무실에 앉은 순간 아 이제 좀 쉬자 하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옛날 드림 콘서트 찾아주시고 거기에다 신청곡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움직이신 만큼 잠깐은 업무 생각 내려놓고 음악에 기대어서 쉬어가시면 좋겠어요.

방일담의 하루하루. 담담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곡이죠. 이어 더 리슨 누린이가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분들의 다양한 음색이 어우러져서 이별의 감정을 천천히 풀어내는 느낌이 있는 곡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노래죠.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역시나 많은 분들이 함께한 노래인데요. 와, 이 노래에서 가수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외근으로 바쁘게 움직이셨다가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셨으니까 이 세 곡 듣는 만큼은 잠깐 숨 고르면서 편안하게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아요. 나무나무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 꼭이요.

우리 꽃미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10월 5일 월요일 밤 10시 우리들의 발라드2가 첫 방송을 합니다. 장미 누나도 나온대요.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거 아시죠? 두리번 두리번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전해주셨어요. 10월 5일 월요일 밤 10시 우리들의 발라드2가 드디어 첫 방송을 하는구나. 게다가 장미 누나도 방청 속에 있다고 하니까 잘 찾아보자고요. 우리 부국장님 어디 있나. 숨은 그림 찾기 모두 들어가야겠어요.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장미 누나 찾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잘 찾아보자고요.

우리들의 발라드 톤은 참가자가 자신만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오랜 사랑받는 발라드 명곡을 재해석하는 음악 오디션인데요. 일반적인 오디션처럼 전문 심사위원 몇 명만 참가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지갑을 가진 일반인 음악 팬들이 탑백기로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유난히 더 우리 애청자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무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명곡을 요즘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목소리와 감성으로 새롭게 표현할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라드는 참 신기하죠. 같은 노래라도 내가 어떤 시기에 들리냐에 따라서 가사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가사가 어느 날은 마음에 콕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추억까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오늘 신청하신 노래들도 참 잘 어울리는 곡들인 것 같아요. 이보람이 부르는 너를 보내던 그 순간부터 이별 뒤에 남겨진 마음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풀어낸 곡이고요. 여운의 너를 사랑하는 밤이야는 제목처럼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그리움을 조용히 꺼내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은빈은 네가 되어보니까지 들으면 사랑했던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그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감정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발라드라는 장르가 참 좋은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노래 한 곡인데 누군가에게는 자기 인생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월 5일 월요일 밤 10시 우리들의 발라드 2 첫 방송도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님이 어디에 숨어 계실지 방송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 두리번 두리번 잘 찾아보자고요.

우리 와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오후 방송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저 마트 가기 전에 사연 올려요. 마트 가서 과일도 사고 김치찌개 넣을 두부도 사가지고 올게요. 방송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저녁 메뉴까지 벌써 정해져 있으신 거죠? 김치찌개를 끓일 것 같은데요. 칼칼하고 시원하게, 그리고 후식으로는 과일. 장 보러 갈 때는 몇 가지만 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카트에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도 재미있어요.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게 되었네. 오늘의 메뉴 김치찌개는 두부가 들어가야 국물도 한층 부드러워지고 따끈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다른 반찬이 많이 없어도 든든하잖아요. 저 마트 갔다가 이것만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결국 장바구니가 가득 차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사자고요. 오늘 신청하신 새 곡은 오후에 듣기에는 찐한 감성일 수 있지만 또 이런 날에 이런 발라드가 잘 어울리긴 하죠.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애절한 곡 이영연의 사랑을 외치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제목처럼 이별 뒤에 허전하고 아픈 마음을 강렬하게 담아낸 노래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그리고 막상 그립고 그립다는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풀어내서 들을수록 마음이 잔잔하게 남는 곡이죠. 세 곡 모두 사랑과 이별이라는 같은 감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들으면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마트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과일도 맛있는 걸로 잘 고르시고요. 두부 잊지 말고 챙겨오시는 것도 꼭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끈한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 주말 동안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하신 음악 지금 만나러 갈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옌랑 언니. 오늘도 후달닥 콘서트 들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기온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이따가 집 앞에 산책 겸 야채 가게 다녀올까 해요. 저 먹을 건 아니고요. 아드님 드실 건

다녀오시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장을 보자니 배송비 맞추려고 이것저것 더 담게 되고 막상 사고 싶은 건 샀는데 금액이 애매하면 괜히 장바구니 앞에서 멘붕 오죠.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야채 가게에서 필요한 것만 딱 사오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까지 착하다니 오늘은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아픈 허리 붙잡고 유모차까지 끌고 가신다니 마음이 좀 쎄이네요. 아기 때 하고 있다가 아기가 무거워지면서 허리까지 고생하는 그 마음 겪어봤습니다. 허리가 아주 그냥 이거 거짓말 치고도 못해서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기는 쑥쑥 크는데 엄마 허리는 그만큼 튼튼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날씨 좋다고 너무 씩씩하게 마음 무리하지 마시고요. 야채 가게 다녀오실 때도 천천히 걸으세요. 장바구니도 너무 무겁게 들지 말고요. 오늘 희망의 신세곡 오래된 그리움과 기다림이 남아있는 곡들로 희망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다. 이분들의 목소리, 세 분 목소리가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김범수의 하루, 담담하게 하루를 견디는 듯한 느낌이 있고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제목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진하게 담아낸 곡이죠. 그리고 김민정의 김밤까지 이어지니까 오늘 오후가 조금은 차분하고 기뻐질 것 같아요. 그럼 아드님 야채 사러 가기 전에 잠깐 유모차 세워두고 드림 콘서트에 마음부터 살짝 내려놓고 가실게요. 다녀오시는 길에는 허리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지우지 못한 기억 잔인한 말들이 날 깨

다음 사연은 우리 비주맘님이세요. 청해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침에는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도 낮에는 또 살짝 더워서 옷차림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집안일 조금 하고 커피 한잔 내려놓고 앉으면 벌써 오후네 싶기도 하고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는 참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음악 한 곡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집안일 하면서 듣던 노래가 어느 순간 작은 콘서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접하시면서 듣는 한 곡이 생각보다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신청하신 곡들도 분위기가 아주아주 다양합니다. 조선힙합 너의 차선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조경수의 팝콘으로 톡톡 튀는 기분을 더하고 지금 듣는 사랑비로 시원하게 함께하면 좋은데 제가 배경음악으로 김태우씨의 노래를 고르는 바람에 이 노래는 멘트 배경음악으로 만나보고요.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도 음악과 함께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반가웠습니다. 아주 많이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어느새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사연 읽다 보면 참 신기해요. 누군가는 장을 보러 가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집안일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고요. 똑같은 오후 2시, 3시를 보내고 있어도 각자의 하루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 아, 지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구나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창한 행복은 아니어도 이런 작은 즐거움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덜 피로하게, 피곤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오늘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 우리 여러분의 일상 한쪽에 작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방송 끝나고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물 한 잔도 챙겨 드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 차근차근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흑장미님 신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청곡 사연 따로 아니고요. 신청곡으로만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흑장미님과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글루미 선대님께서 희망해 주신 신혜원의 별, 그리고 윤딴딴의 네가 보고 싶은 밤, 이렇게 이어드려 볼게요.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 낯설은 내 모습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밤인데 또 따뜻한 기분이 드네. 요즘 많이 웃는 것 같단 말 들어. 습관들이 바뀌어버렸지 말투도. 궁금한 게 많아졌어. 너 지금 뭐 할까? 밤이 늦었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자꾸만 소심해져. 나 화끈한 성격인데 나답지 못한 날 싫어할까봐 걱정이네. 이 감정은 따뜻한 커피 식지 않았으면 매일이 즐거운 내 맘과 너도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를 건너 어느새 주말의 문턱에 도착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들뜨는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금요일은 정말 제대로 불태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부터 한결 여유로워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긴 주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신나게 즐기는 시간도 좋고 아무런 계획 없이 푹 쉬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이 밀어두었던 나만의 즐거움 하나쯤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무거웠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금요일의 설렘을 음악과 함께 나눠볼까요?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 홀릭

갈 때요, 얼마나 시무룩하게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시험을 못 볼까 봐 저렇게 시무룩해 있는 그 그늘진 얼굴을 보고, 그래,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 연휴 끝에 그 시험이 있었다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조금 잘안 나왔더라도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놀수 있는 게 시험을 빨리 마친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입니다. 쇼킹 나이트 1부 시작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네요. 데니스 프로젝트 86학번 청춘가 보톡스의 스톰 군조크루의 정 함께 해봤습니다. 아, 이 불타는 금요일에 참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찌저찌 지나갔네요. 아들이 며칠 전부터 손을 떼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 잡고 걸으라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5, 6 발자국 정도는 걷더라고요. 어찌나 잘하던지. 한 번씩은 자기가 손 놓고 조금씩 걸어서 오기도 하고요. 몇 초 정도는 가만히 서 있기도 해요. 곧 걸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얼른 신발 사서 밖에서 조금씩 걷는 연습도 해봐야겠어요. 귀 쫑긋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 엔스틸리칠 질주, 원어스의 발키리, 우주소녀 이루리 함께 해봤습니다. 네. 아, 아이가 그 다른 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은 것 같으면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언제 걸을까 이렇게 막 노심초사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아, 그래도 다 아이들마다의 그런 속도가 있더라고요. 기다려주면 우리 아이도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이 혹시 천재 아닐까 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달려올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어찌나 감동의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네, 이제는 정말 그 아무것도 장애물 네, 잡지 않고 두 발로 우다다다다 뛰어다닐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피사마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녁에 오셨네요. 타비님의 하루는요? 저는 병원에서 3시 퇴근인데 5시 넘어서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요. 6시 넘고 씻고 이제서야 된장찌개 끓이고 불고기 해서 저녁을 먹고 방송 함께합니다. 힘들었던 하루 맛있는 저녁과 멋진 음악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하진우 내 삶의 이유, 도요한 온기, 태댕의 걸, 피사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시험 끝났다고 했잖아요. 큰아이는 그래서 지금 날아갈 듯 기쁜데요. 학교에서 딱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작은아이가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A형 독감이래요. 그래서 네, 주사 마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 자고 지금 놀고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도 해열제를 맞고 와서 좀 괜찮은가 봐요. 학교를 다시 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어쨌든 휴일이잖아요. 화요일까지 아이가 회복을 잘하면 바로 학교에 가면 될것 같고, 만약에 좀 힘들어 한다면, 네, 하루 더, 뭔가, 네, 병원에 가서 무엇을 서류를 제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아이지만, 그래도 걱정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네, 열심히 비타민 때려 먹고, 몸에 좋은 거잘 먹고 있습니다. 나 걸리면 안 되는데,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네, 웃기죠. 네. 그래도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서 활동하는 걸 너무 불편해해서, 집에서는 일단 벗고 있긴 한데, 저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괜찮겠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구 동아구연과 구 요리연구가 현 스피치 강사 라디오 DJ 쿠팡 라이브 커머스 옥수수 아가씨 옆구리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비몽사몽 출근하고 정신 차리니까 퇴근 시간. 잠깐 기절하면 다음날 시간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가네요. 오늘도 우여곡절 끝에 근무를 마치고 저녁 한술 뜨고 마트도 다녀오는 길입니다만 배가 불러도 고기를 먹어도 컨디션이 만땅이 되질 않네요. 묻지마 잠수 여행이라도 가야 할까요? 10월 한 달도 힘, 방송도 힘, 현생도 힘, 뿌뿌 하셨습니다. 아, 수희님 힘드시죠? 고기를 먹어도 컨디션이 채워지지 않는다니 속상하네요. 네, 그러면 고기를 더 드셔보세요. 맛있는 걸로, 네, 달달한 걸로, 네, 후식도 좀 챙겨 드시면서 기분이가 좀 좋아졌으면, 수희님의 이름처럼 달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정 터널, 폴킴의 초록빛, 김필의 플레이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어른이 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특히 저희 아이한테 제가 라떼는 말이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엄마는 역시 자기 생각만 해 이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아, 내가 아이한테 너무 부담을 주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자꾸 라떼를 찾는 것일까?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에게 조금 더 애정 말고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와서 나도 좋다 이런 마음을 좀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이가 잘 되는 건 물론 좋긴 하지만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시무룩해 버릴 필요는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떠나서 일단 나의 성장, 나는 지금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얼만큼 기분이 좋은가, 나는 오늘 얼만큼 나의 할당량을 해냈는가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한 걸음씩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서 안에서 가요 울릭.

0: 써 있네.
1: 안 먹는다며?
0: 구경만.
1: 손에 그건 뭔데?
0: 치즈.
2: 왜 자신 있게 했던 말은 꼭 나중에 돌아오는지 기억은 참 편리하게 필요할 때만 흐려지네.
1: 기억 안 나?
0: 전혀.
2: 네.

0: 그래 뭐
1: 그럴 수도 있지.
0: 했다가 말았다가 간다며 안 갔다가 해시 딱 내가 언제 그랬지.
2: 분명 네가 그랬잖아.
0: 내가?
2: 응?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력을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괜히 공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죠? 네, 이맘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 낮에는 가을인 척 하다가 여름 같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제법 쌀쌀해서 아 진짜 가을이구나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을이 오면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그 노래 한 곡에도 마음이 슬쩍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말입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같이 있어 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조금 고단했던 분도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분도 별일이 없이 하루를 보낸 분도 여기서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음악이 흐르는 곳 한우로수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가요 풍경. 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살포시 다가왔어요.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네, 주말이니까 부담도 없죠. 네, 달려보는 거죠. 오늘도 네, 함께 할게요. 11시까지 출발합니다. 뮤직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으로서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죠. 한 가

세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번 왼쪽 오른쪽 수번
1: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친구들 모여 거리 활활 볼륨 올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네, 다른 여느 때보다 더 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네, 빨간 날이 3일이 쭉 이어지니까 말입니다. 왼쪽 오른쪽 흔들어봐 하나 둘 셋 점프. 네, 댄스 음악을 들어도요 오늘은 더 신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애니 누나. 네, 오늘 불금입니다. 네, 그래서 쇼킹 라이드 2부를 신청합니다. 10월에 아자아자 파이팅! 내가 갈까? 네가 올래? 네, 데니스 프로젝트의 곡이죠. 올래 스페이스 A 배신의 계절. 네, 김미소의 박과. 네, 이렇게 리메이크 곡인 것 같아요. 이정현 씨의 곡. 네, 세 곡 신청을 해주셨는데 함께 신나게 달려볼까요?

0: 너 똑바로 말해. 어디야? 어딘데?
1: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스타트 끊어주셔가지고 뭐 댄스로 막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필사마님도 늘 발라드만 신청하시다가 지금 오늘은 또 신나는 곡 세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쭉 이어갑니다. 한꺼번에 그냥 기운을 빼야죠. 에너지 확 빼고요. 잔잔한 음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올해도 남은 세 달. 네, 세 달이네요. 이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남은 세 달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요. 우리 사마사마 필사마님도 그래요. 언제까지나 네, 한우로서 안에서 행복을 꿈꾸시며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하는 곡은요,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요, 바람난 이선생 내일부터 다이어트, 조선 힙합의 내 나이가 어때서는 캣뿔까지 함께합니다. 이게

0: 네, 여러분 신나게 달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버겁죠? 네, 잠깐 쉬어가죠.
1: 나 뛰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0: 네, 아무튼 가사도 재미있고 리듬도 재미있어서 저도 즐거웠는데요. 나애가 들렸던 해.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돌아보면 너 때문에 당한 것도 많아. 그 모든 게 하나하나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 우주 최강 매력쟁이 이니 누나 방긋 하트껑.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쵸?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개천절도 있고 대체 공휴일도 있고 한글날까지. 네, 요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제대로 쉬시겠네요. 네, 물론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네, 24시간이 모자른 우리 누난 바쁜 일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내일은 같이 일하는 분 따님 결혼식, 중학교 동문 체육대회, 모레는 같이 일하는 분 집들이, 다다음 주엔 또 결혼식, 아버지 생신이네요. 네, 이런 잔인한 10월 또르르. 네, 눈물 흘리는 걸까요? 네, 이번 달은 벌써 긴축 모드 발동입니다. 올해도 병아리 눈꽃만큼 받으며 다녔는데 좀 인정받아서 내년에는 병아리 왕 코딱지만큼 지지다.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눈덩이만한 그런 그만큼 올려줬으면 좋겠구만. 그쵸? 그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10월 달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10월 달만. 네, 사랑은 늘 진행형입니다. ING.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0월 달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오늘 신청하신 곡 희재. 네. 늦은 밤 내 생각이 났어. 안녕하신가요의 집으로 소각소각의 괜찮지 않아도 돼.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어른이 되면 잘하게 되는 것이 있대요. 첫째는 피곤한데 안 피곤한 척하기. 둘째는 모르는데 아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 그리고 셋째는요, 택배 시킨 거 없다고 해놓고요, 문 앞에 택배 오면 제일 신나 하는 것.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기분 좋게 하는 거는 거창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던 택배 하나, 또 맛있는 커피 한 잔, 뜻밖의 들려온 반가운 노래 한 거.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즐거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울호수 방송국 윤희의 가요 풍경입니다. 아, 네, 지금 시각이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윤희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예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다 끝나가는 그런 10월 달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정말 빠르네요. 네 맞아요. 달력이 12장이잖아요. 6장만 지나가면 그 후에는 그 시간이 속도가 두 배는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달력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아 시간 정말 빠르다. 왜 이렇게 빠르지? 뭘 했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 한 달은 또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되돌아보면 올 한 해는 무엇을 했었나?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그 매 순간은 최선을 다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쵸?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 아들과 같이 있다 보니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찌어찌 저찌저찌 하다 보니까 하루를 이렇게 보내네요. 늘 같은 일상이니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아들이 커가는 모습, 또 웃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간혹 있죠.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행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한 시간들이 쭉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힘들었던 것도 그 행복한 웃음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항상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늘 행복하고 또 건강 잘 챙기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호수와 함께 늘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있잖아, 여기서 있을게. 네, 가을은 가을인가봐요. 다비치의 가을의 밤, 케이윌의 안녕, 가을, 네, 윤건의 가을의 만나. 네, 세 곡 함께 합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그 사이

속에 애니님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네, 저는 무탈하게 바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만 고침님 오랜만에 뵈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안부 전합니다. 한동안 바빠서 못 들렸다고 또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은요 혼자 은밀하게 썸을 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감싸줄게. 찬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네, 그래요. 멋지네요. 네, 바람결에 스쳐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요. 아, 드디어 내 삶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는데요. 그런데요. 마음만 잔뜩 들쑤셔 놓고는 겨울이 오기 전에 벌써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네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우리가 함께 맞이할 계절새 하얀 눈처럼. 네, 제가 썸 타던 상대가 누구냐고요? 바로 가을이었어요. 어떤 계절도 봄이 될 거야. 네, 여기서 푸하하 하면 안 되죠. 근데 막 웃겨요. 네, 역시 계절은 믿을 게 못 되네요. 그런데 이니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가을에게 이렇게 뒤통수로 맞고도 온기가 식기 전에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누굴까요? 겨울? 네, 조금 쑥스럽긴 하다만 네, 이번에는 겨울로 환승 연애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하셨는데 아니요, 멋진 사람입니다. 네, 요즘은 간절기가 없어지는 추세라서 바로 환승을 해야 하는데 현명합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 뵈어서 저도 많이 반가운데요. 무탈하게 겨울로 환승 잘하시기 바랄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언니. 동네에 두 바퀴 돌고요. 수지 약 먹어야 돼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겨울이 오나 봐요. 저도 쉬지 않고 하고 싶은 그 말. 사랑해. 네, 맞아요. 어제부터 갑자기 26도 정도 되다가 낮 기온이 22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아주 이제는 좀 제법 쌀쌀한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겨울이 오려나 봐요. 그쵸? 사랑해요. 네, 이따 나가서 두 바퀴 더 돌아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우리 흑정미님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세요.

네, 우리 흑장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서인영 씨의 Let's Dance, 그리고 나르샤의 삐리빠빠, 그리고 화사의 곡 I Love You, I Love My Body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잘 들을게요, 저도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이번 주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글씨가 3개죠. 3일. 3일 쭉 쉴 텐데요. 아무튼 그래요. 쉬는 것도 열심히 또 근무도 열심히.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는요 화요일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돌았다고 덥더라고요. 딱 오늘 날씨가 가장 저는 좋았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서는 저는 딱 좋았어요. 적당히 춥고 적당히 시원하고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죠? 독감 주사 많이들 맞으셨어요? 저는 맞을 거예요. 이번에 또 맞을 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사 맞는 거는 아프지 않은데 나가기가 귀찮아서 미루는데 가서 맞아야겠죠. 그래야 아파도 조금 빨리 낫고 덜 아프려면 독감 주사 맞는 게 맞겠죠.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함께 할 건데요. 그 전에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니님 주말 휴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한우로스와 함께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Do you know about the girl's world? What? What you get? It's just like...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예, 뭐 사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수 이름과 제목은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계신 분들은 예, 블루투스 아니 와이파이 안 되고요. 데이터로만 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를 켜게 되면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들락 날락 하거든요. 음악도 끊기고. 그래서 데이터로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아시죠? 대중적인 가요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은 불금불금 쇼킹 나이트 3부 시작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쇼들도 파이팅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아 시작부터 또 달려. 예, 좀 전까지 달렸는데 또 달려. 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곡부터 할까요? 프리패스의 맨발의 청춘. 발바닥에 불 나겠는데. 삐삐 엔젤의 가까이. 채예나의 보기 드문 여자.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렛츠고 달려 달려.

우리 돌콩님께서 지금 이동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돌콩님 나오시면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약속한 바보에 대한 선곡들이 왔어요. 왔어요. 바보 선곡이 왔어요. 아니 음원 사이트에 바보를 검색을 하니까 엄청난 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아는 바보 선곡도 몇 개 있었지만 일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럼 오늘도 잘 들을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쉬면서 다녀가셨어요. 맞아요. 사랑, 뭐 행복, 그리고 별 노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바보는 정말 많아요. 예, 우리 바보 철님과 바보들도 있지만 예, 철님과 바보들도 있지만 예, 진짜 바보들이 많아요. 검색하면은 저도 바보를 검색하면 이게 몇 곡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은 노래를 갖고 계신 600곡이 넘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600곡이 넘는데 아마도 더 많을 거예요. 아무튼 예, 바보들의 행진 가볼까요? 시아의 바보, 원더걸스의 이 바보, 예, 저 바보는 없나? 박효신의 바보, 예. 여기에 철림과 바보들. 근데 바보들인데 바보 한 명은 바쁘고 한 명

예, 우리 행복하자님의 신청곡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선물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샤방샤방한 예, 꼬미남님 예. 예, 바보들의 행진의 리더 아니 바보들의 행진의 그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리더님께서. 참여할 의사가 그렇게 없으세요? 강력하게 거부를 하시는데요. 예, 혼자 독고다이로 다니시기 힘드실까 봐 그런가? 우리 철님께서 멤버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셨어요. 추천합니다 하면서요. 예,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익명님 감사드리고요. 철님, 불콩님, 체리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편한 밤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돌콩님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청곡 그때 전해 드릴게요.

이 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죠?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주호에 어떻게 내가 널 잊고 살아, 나월에 여전히 난, 이렇게 세 곡

예. 우리 샤방샤방 꼬미님도 오늘부로 찰림과 바보들의 멤버로 인정합니다. 꽝꽝꽝. 롱롱롱롱롱롱 타임 루시. 친애하는 대장님, 제인 돌콩이 돌아왔습니다. 유. 간 수치는 허안가, 곤장 수치는 상안가. 아, 간 수치는 하안가, 곤장 수치는 상한가? 알고 계시네요. 이일이라는 술의 지옥에서 살아는 왔는데, 여기서 찐 지옥을 볼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요. 사실, 갑자기 회식이 2연속 잡혀서 좀 힘든 이틀이었어요. 오늘은 11시 10분부터 장관님을 모시러 먼 길을 운전해야 하여 차에서 숨지게 들면서 가야겠습니다요. 아, 그리고 갑자기 날이 추워지네요. 모기는 없어졌지만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부산은 모기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은 모기 있는데. 밖에만 나갔다 오면 모기가 한 마리씩 따라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내 피가 맛있나? 나갔다 오면은 점이 찍혀 있어요. 그 점이 이상하게 빨갛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빨간 점을 찍은 것처럼 살짝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왜 그럴까요? 모기가 문 건가? 아니면 다른 게문 건가? 어저께도 장갑 나갔다 왔더니 오른발 왼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4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점이. 아, 근데 이게 모기 물린 거라고 해야 되나? 벌레 물린 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모기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꼬맹이 쩡이님께서도 모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잔다고 하셨었거든요. 윙윙 거릴 때마다 이놈은 모기. 저도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체로. 어머,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잡아놓은 모기가 있네. 아무튼 도유카의 우리들의 마지막, 루시의 애정 표현, 솔플라워의 아프고 아파도, 이렇게 세곡 전해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재무부 장관님 잘 모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고맙고요. 예, 오늘도 새 멤버 추가 축하드려요. 예, 나중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보면서 태희와 디셈버 이승기가 부르는 큰일이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 이렇게 준비할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곡들 신청당 게시판 아직은 문 열려 있어요. 혹시라도 한 곡이라도 좋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예 얼른 랭크 다녀가세요. 9분 정도 남아 있어요.

트리님 반갑습니다. 쿨의 운명 솔리드의 천생연분 전해드릴게요. 은지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인데요.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쿨입니다. 운명 우리는 하나. 체리님과 나는 운명적인 만남. 맞죠? 여러분들과도 운명적인 만남 어디에서? 하늘호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주제가라고. 맞는데. 예, 제 주제가와 함께 옥탑방 백수님의 신청곡입니다. 만두와 치기. 만두와 치기의 쌍방가실. 바닐라 어쿠스틱의 홍삼맛 캔디. 예, 어떻게 신청을 해도 꼭 자기 같은 노래만 신청을 하는지.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다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고 저는 월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신나고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노르스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안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며 그 사람과의 지난 3년을